0: 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cal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홍근입니다. 최근 전국 객지 중소학교가 새학기를 맞이한 가운데 학생들의 착용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고 교복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심천시의 새로운 교복 표준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표된 단체 표준은 심천시 중소학생 교복의 색도 4개 변수, 색차 1개 값, 100도 및 투시 방지 성능 등 핵심 지표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 표준은 흰색 교복을 대상으로 투시 방지에 대한 강제 지표도 별도로 마련해 교복의 투지 방지 지수가 93점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자연과 환경 내에서 교복이 시야를 효과적으로 가려 속옷이 비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착용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심천 교복은 학교에서 통일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이 학생이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길가 매장이나 배달 플랫폼에서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저렴 교복은 한 벌에 25원에서 45원까지 다양합니다. 심천 교복에는 모두 유일무이한 교복 관리 감독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스캔하면 교복의 생산 번호, 품질 검사 보고, 생산 기업, 생산 자질 등 관건적인 수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학생들이 정품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동안 교복의 품질 불균형, 비싼 가격, 획일적인 구매 방식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주요 관심사이자 불편사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심천시의 표준 개선 조치는 학생들의 착용 권익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중심의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수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욱 안전하고 합리적인 학교 교복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군사훈련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왜 오늘날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곤 하는데요. 정식 보양을 거듭하고 오랫동안 군사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세력을 단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정신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요구하고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런히 두부 모양으로 쌓아 올린 듯한 이불과 정돈된 자세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현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을 중시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집단을 사랑하는 의식을 단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청춘 필수 과목에서 아이들이 흘린 땀은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중국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을 뿐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고 국가를 지키려는 마음은 언제나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일상적인 학습 생활 속에서도 더 강인해지고 나약함을 털어버리며 강한 압박 대처 능력을 갖추면 아이들이 앞으로 더잘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훈련은 결코 고생을 타자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단련을 통해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국방사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기의식 양성을 중시하고 애국적 내성 동력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군사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통용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영법도 일반 대학교 학생은 재학 기간 반드시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공군 최초의 90년대생 운 20기 기장 진사기가 말했듯이 국방은 우리가 행복을 지키는 방화벽이며 벽초는 직업군인이지만 더 중요한 벽 기초는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벽 기초가 얼마나 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청소년들에게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군사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구호와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국방사업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심어주며 뜨거운 애국심과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강국의 뜻을 일깨워주는 것이야말로 무너뜨릴 수 없는 만리장성을 굳건히 쌓는 일입니다. 군사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과 체력을 기르는 한편 학교 안에서의 생활 규제도 새롭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소식입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중경시 미성년자 범죄예방조례

가정식으로시행됐는데그중학교는학생들의휴대전화등스마트단말기제품에학교반입이나견해사용을금지할수있고학생들의견해인터넷사용행위를엄격히통제한다는내용이명확히규정되어있습니다중경뿐만아니라복근등지에서도학생들의견해휴대전화반입을금지하는법률을제정했습니다2022년복근은이미학생들이휴대전화를가지고교실에진입하는것을법으로금지했습니다2024년광주는조례를출범해중소학교학생들의견해휴대전화반입을금지할수있고2024년하남정주도중소학교학생들이휴대전화등스마트단말기를학교에반입하는것을엄격히제한하는결정을내렸습니다또한국가차원에서교육부는2021년에이미통지를발부해중소학교학생들이원칙적으로개인휴대전화를학교에반입할수없으며학교는휴대전화를이용해숙제를내거나학생들에게휴대전화를이용해숙제를하도록요구할수없다고규정했습니다2025년교육부는재차조치를출범했는데그중에는휴대전화등전자제품을교실에반입하는것을엄격히금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고학생과학부모가함께화면끄기운동을전개할것을권장했습니다학교안의규정외에도새학기등하교길의안전도매우중요합니다새학기학생들의등하교교통안전을보장하기위해9월2일길림성공안청은초학생부터대학생까지특별교통안전수호지침을발부했습니다이지침은만12세미만어린이가자전거를타고도로에서주행하는것을금지하고균형차스케이트보드인기이동수단인전동스쿠터의도로주행을엄금한다고명확히했습니다또한만16세미만은전동스쿠터를타고도로에서주행하는것을금지하고전동스쿠터와자전거를탈때는반드시안전모를착용해야합니다승차안전과관련해학생들이정원초과차량무면허불법차량및불법영업3륜차를절대이용하지말것을당부했습니다버스나지하철을탈때는자발적으로줄을서서대의바르게대기하며먼저내리고나중에타기규칙을준수해질서있게승하차해야합니다차량탑승과정에서손잡이를잘잡고안정적으로서있어야하며차문에기대지말고차량의안전통로를막지말아야합니다대학생은자전거나스쿠터를탈때반드시안전모를올바르게착용해야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천교복제도,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는 군사훈련, 등하교 교통안전까지 여러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제도와 규정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견해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단순한 학교 규칙을 넘어 법규로 시행된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고 올바른 학교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봅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